많이 숨긴 서딘 자꾸니 일답도 사이기 넌 후가 아후 다 하수이 너자니 유건 더별 거스토 번호 훔쳐 더별 기미루 주먼 구후 산후 거 더별 우슬라이 버타우니 딘라 허니 러마우니 듀라 뚜꾸 님라 보니 서버이 허라우니 우슬라이 소치 버스테이 먼 전선 더 다우니 유박은 몰라이 먹었으리 보상 내 길어 우슬라이 미루 후세